0: 어디 갔다나 가지? 아들아, 나 심심해서 법로 이른 마이. 아, 어디 갔다?
1: 하카슈 아록 짜티비티나 여나 하카슈 아록 안나니리에자
0: 가세로 더 하이에 세파이에 세파이에 세 가세로 더 하이에 세파이에 세 가세